믿는 그 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인데 바벨론이 섬겼던 그러한 신, 대표적인 신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벨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신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아마 그런 광경들을 다 볼 수 있을 텐데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정거장이 뭐 몇 정거장이 지났는지 그리고 갈아타는 거 알지 못해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이를 깨우지 않습니다.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한 손에 아이를 안고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집에 다 도착하니까 아이가 아, 벌써 왔어? 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데려와진 거예요. 데려와진 거. 온 것이 아니라 데려와진 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나님은 여러분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 잃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너를 구하여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남겨두신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세 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만든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신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자, 1절 2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대표적인 신 벨과 느보의 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벨은 엎드려졌다. 너보는 구부러졌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평생 이게 나의 신이라 평생 그 신을 섬겼던 그러한 벨과 너보가 그저 이제는 짐승에 실려 짐짝처럼 되어버린 그 상황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 신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은 그 우상은 그 위기를 구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백성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구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의 본질. 예. 우상은 언제나 나를 믿어라 그러면 안전하다. 우상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행복하다 말하지만 어때요?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굉장히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메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업고 간다. 안고 간다. 품고 간다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아이고 뭐 목사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보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뭐예요?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면 어찌 보면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직장, 자녀의 어떤 그런 성적들, 이게 인생의 전부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이 우상이에요. 인정이 우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으면 기쁘고 그러지 못하면 우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력, 스펙, 능력, 예. 이것들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계산이 더 앞서고 때로는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야 그래도 창원에서 괜찮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얼마든지 우상을 스스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든 우상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만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돈을 붙들수록 더 불안합니다. 사람을 붙들수록 더 상처받습니다. 세상을 붙들수록 더 허무한 겁니다. 명예를 붙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안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요, 우리 어떤 눈물을 닦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아니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렇죠? 품으시고 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질 때나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더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스스로 만든 신을 우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남은 자들이여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였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남겨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매우 짧은 말씀인데 강력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장부라는 것은 남자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여기에 장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이게 바로 장부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대한 바벨론 앞에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이 오히려 더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보다도 계산이 먼저 앞선 거예요. 기도보다도 타협이 먼저 그들에게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장부가 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힘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장부가 되라는 것은 너의 백성을 누가 인도했는지를 꼭 기억하고 현실이 아니라 여기 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미넨에 가면 다하우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20만 명이 거기에 수용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3만여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살해당했거나 인체 실험을 단 희생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요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그 가스실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겁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는 곳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그 애들에게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비가 온다고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먹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여전히 언제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태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라진 것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우선하면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버리지 않지만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기도는 뒤로 미루고 예배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말씀보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현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오늘 남아있는 자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부라 해서만 큰 소리 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장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장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장부인.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외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바로 장부입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모습은 가지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의 문제로 참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 때문에 미래에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자기의 신장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신장을 기증했어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셔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장부를 말합니다. 세상은요, 장부 그러면 뭐 강한 사람, 돈 많고 명예 있고 실력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 장부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진짜 장부입니다. 진짜 장부. 사실 우리의 믿음은 참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때로 낙심할 때 낙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넘어지면 자식이 넘어지면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믿음 놓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남은 자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남겨놓은 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왜 여기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죠.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은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도 여기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 현재 현실의 그 문제 앞에 있는 하나님도 잊어버리라. 그래서 여기에 말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일을 많이 경험한 데에서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데서 자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데.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여기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뒤를 돌아보아서 옛날 일, 옛적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너를 구하여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보다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소망을 오히려 더 품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함보다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날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날은 잊지 못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날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그러한 날입니까? 내가 잊지 못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절망 가운데에 나를 건져주셨던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 병상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던 그날, 여러분 잊지 않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가정을 회복시킨 날입니까?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날, 자녀를 붙들어주셨던 그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날, 여러분 이 순간, 이건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또 다른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붙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붙들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내일도 미래도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남은 자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붙들고 가는 사람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자, 세 가지. 혹시 스스로 만든 우상 버려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 이걸 버려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장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오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남은 자들이여 들으라! 부탁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남겨두셨다는 것은 다 사명을 주셨다는 이 뜻이에요. 그 사명 뭐예요? 가정 회복, 또 우리의 이 창원 복음화 민족 열방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 날씨는 정말 다채롭지요. 해가 쨍쨍 비추기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태풍으로 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 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요,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 중에는 여름방학과 부모님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0: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또 여행을 갈 계획인가요?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 박물관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하고 있거나 다녀왔을 수 있어요. 또 친척, 친지를 만날 생각에 들떨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 우와, 이 바다는 정말 푸르르고 넓고 깊구나. 그런데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0: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에 갔다면,
2: 어머나, 이렇게 푸르른 숲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온 계곡물은 정말 시원한걸. 이렇게 멋진 산과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말이에요.
0: 무엇보다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시고 여러분의 키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 여행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의 일정상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친구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과 세달먼트 키즈 싱어즈의 오 월십 더 킹,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키즈벤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요일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들었던 찬양을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

0: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되어 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온 우리 교회 생일 축하, 예, 축복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서로서로를 향해서. 예. 저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설립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 사실은 저 4절 이하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말씀으로 교회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48년입니다. 어느새 48년이나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땅, 이 석전동, 이 돌밭에 몸된 교회를 시작하신 지가 4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온 시간이 어느새 48년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돌짝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씨를 받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이 되셨습니까? 48주년째, 생각해보면 48주년째가 되었다는 것,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48년 동안 어떠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50년, 나아가서 100주년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텐데,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과연

더 중요한 것이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일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48살, 이제는 애가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 세우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매진해야 될 일 딱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통하고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할 것,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역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보면 이곳 석전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석전동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석전동과 온 창원과 온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땅,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오늘 본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이라 그래요. 돌밭, 석전에. 예. 씨 뿌리는 자의 나가 뿌린 씨가 떨어는 길가에, 떨어는 석전에, 떨어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또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서만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비유의 뜻,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온 땅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바위 위, 석전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일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 땅들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하는데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서? 인내로
결실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땅이 인내했다. 인내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실은 그 좋은 땅 속에도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좋은 땅 속에서도 다른 땅에서 벌어졌던 일, 그 일들과 똑같이 그 결실을 방해하는 온갖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했습니다. 심지어 100배로 결실을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결실이 뭘까요? 중요한 힌트가 12절에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건 마귀가 그 마음에서 씨를 빼앗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씨를 빼앗아버린, 그 마음에서 씨를 빼앗아버린 마귀가 그 씨를 빼앗은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의 결실, 이 열매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결실은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 그것이 땅이 맺어야 될 결실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씨가 떨어지면, 씨가 뿌려지면 그 땅 속에,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그 땅을 박차고 나와서, 그 마음을 박차고 나와서 온 땅 가운데 밖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일, 그 일이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교회되어 살아간다는 것, 교회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그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 결실, 열매 맺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교회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네 종류의 모든 땅, 그 땅에서는 동일하게 세상의 온갖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의 방해, 가진 시련, 염려 물질, 향락,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지난 48년 우리 교회를 이루어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온갖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일들을 다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느냐, 지금도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내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결실을 기대하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석전에 뿌려진, 그 돌밭에 뿌려진 씨를 받아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온갖 좋은 것들을 그 땅에서 다 빨아들여 거름 삼아서 그 씨가 우리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 그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살아가는 자 될

0: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십니다. 어디에 뿌리세요? 이 예배당에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그 마음의 밭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좋은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를 우리가 받아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씨가 자라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보이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어서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쓴 뿌리 다 제거하고 내 안에 아무쪼록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서 그 말씀을 따라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 걸어가는 인내로 걸어가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비록 힘과 능이 부족해도 이미 우리 안에 그 좋은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대적하고 잘 걷어내고 물리치면 됩니다. 온갖 마귀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 끝내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석전동이 돌짝밭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운동을, 그 놀라운 운동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48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48년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가오는 50년에 이르도록 100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놀라운 확장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책상 위의 메모는 오히려 더 길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기 전에 끝낼 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 돌아와서 처리할 일까지 적다 보면 쉬러가는 준비도 또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집니다. 집에서도 비슷하죠.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아이들 일정을 맞추고 부모님 병원 날짜와 필요한 약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내일과 다음 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번에는 좀 쉬었어요? 하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쉬는 시간이 생겨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찬송 한 곡 듣고 오실 건데요. 쉰다는 것은 마음속의 모든 생각이 단번에 사라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마음의 파도가 남아있을 때 이 찬송은 풍랑 가운데 안전한 보구가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교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찬송으로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에도 머릿속에 일이 멈추지 않을 때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휴가 중인데 직장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당장 답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는 벌써 답변을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여행지 밤, 한 사람은 내일 이동할 길과 식사할 곳, 예약 시간과 챙겨야 할 물건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죠. 집에서 쉬는 날에도 밀린 빨래와 장보기, 다음 주 일정이 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휴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고 이 정도로 지쳤으면서도 왜 편히 쉬지 못하는지 스스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일하는 것은 쉬는 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오랫동안 많은 책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일이 어긋날까봐, 누군가 불편해질까봐 미리 생각하고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된 것이죠.

겉으로는 잘 해내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그 피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편안한 모습이나 잘 정돈된 마음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남아있는 일들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쉬지 못해 지친 마음과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느라 무거워진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쉬는 순간에도 계속 책임과 할 일을 계산했던 마음이라면 이제 찬송을 두 곡 듣고 오실 건데 첫 번째 찬송이 말하는 무거운 짐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은 혼자 견디던 근심을 주 예수께 아뢰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노래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휴가를 더 알차게 보내거나 쉬운 방법을 잘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계속 일하는 이유가 책임을 오래 붙잡아 온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끝내지 못한 업무와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 돌아서면 다시 마주해야 할 일정은 예배당 문 앞을 나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담을 감추거나 괜찮은 척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어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갑자기 모든 생각이 정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그 피로까지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를 마치면 다시 식사를 준비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생활로 돌아가겠지만 그 생활 속에 우리 역시 주님의 돌보심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지막 찬송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 MHz
4: 진주 FM 92.5 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바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바둑에서 대국이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두었던 수를 다시 재현하면서 바둑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복기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기사들이 대국을 한번 치르는 데는 짧게는 4시간에서 6시간, 또 길게는 약 8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놓는 돌수도 250에서 한 300수 정도. 그런데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그 이루어진 많은 그 수를 어떻게 다시 정확하게 복기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국을 다시 정확하게 그렇게 다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프로기사라고 하면 이미 머릿속에 바둑판 전체가 다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상대방의 수를 읽어가며 그렇게 놓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둑을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마추어와 전문 프로기사가 바둑을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추어 기사는 나름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를 동원해서 돌 하나하나를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기사는

아마추어가 놓는 돌의 위치를 보면 아,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수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 게임을 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어떤 때는 프로기사가 멀찌감치 돌을

이르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기근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도,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에 있는 요셉도, 애굽의 왕궁에 있는 바로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요셉을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섬기게 하셨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그곳에 두 관원장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이런 뜻을 위해서 나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오셨구나 훗날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그 형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꾸었던 그 꿈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꾸어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과정의 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로가 꾸었던 꿈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룻밤에 연이어서 유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역시 나일강에서 올라와서는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잠이 깼습니다. 그러나 잠결이지만 그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나일강을 배경으로 해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후에 또 아주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가는 일곱 이삭이 여러분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번민하였다. 여기서 번민하였다는 말은 그냥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영혼이 뒤흔들리고 그 마음에 평온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잠결에 한번 꾸었던 꿈으로 아이고 그 꿈이 좀 되게 사납네 뒤숭숭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영혼이 뒤흔들리는 삶에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번민되었던지 당장 애굽의 정설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이 간밤에 꾸었던 꿈을 말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아닙니다.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종의 천문학자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사시와 일기를 그리고 나라의 길흉을 그들이 천문학을 보면서 연구하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급의
여러분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일종의

학자들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애굽 왕 바로의 보좌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일에 어떤 의미에서 바로에게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이런 때는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나라에 어떤 일을 미리 예고하기도 하고, 그들은 별을 보면서 운세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철석같이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상 바로와 간담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어떤 의미에서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었던 꿈을, 뭐 어떤 꿈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뭐 예를 들어 태몽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가 꾸었던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뿐이지 뭐 그 꿈을 기억해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가 꾸었던 꿈은 달랐습니다. 그냥 하룻밤에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는 뭔가 신적인 계시가 있는 꿈 같은데 도무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할 수가 없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충분히 그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생활 전체가 올스탑이 되고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늘 바로가 얼마든지 처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당신의 큰 그림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계시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또한 나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후손이다. 애굽 왕 바로 자신이 그렇게 이었고 온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저 태양신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신적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그 주변의 근동지역의 모든 나라를 그야말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무라비가 다스리던 구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같은 그런 비교적 강대한 나라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나라들과 이 애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앞서고 모든 면에서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말 한마디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겼고 온 세상의 통치라고 불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바로가 간밤에 꾸었던 꿈 하나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금방이라도 그냥 막 돌아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이 바로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통치자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 하나만으로도 그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훗날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의 재앙이 있었고 파리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한두 마리 일 때는 우리가 뭐 누가 이를 겁내고 누가 파리를 겁내겠습니까? 그러나 때를 지오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협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강력한 태양신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가 여러분, 이 때의 앞에, 파리 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야, 네가 대단한 사람 같지?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너의 말 한마디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너는 이보다도 못하고 파리보다도 너는 나약한 존재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여러 가지 앞서 있다, 여러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봐 그것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응?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뭐 그냥 사람의 신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거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실제적인 두려움을 좌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외부의 강력한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작은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에 던지겠다. 그럴 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한 것은,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왕께서 우리를 품으로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좌우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게 뭔가 위기가 된다 싶으면 우리는 했던 말도 살짝 바꾸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내가 그런 말을 했겠나 그러고, 정말 막상 우리에게 위협이 딱 다가오고 죽느냐 사느냐 위협이 우리 속에 딱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그야말로 담대함을 드러내는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다다랐을 때에 이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다니 그 다윗이 아니냐? 아니, 저놈이 제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데려갔을 때에 순간 다윗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냈던 것이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에 거적거리고 침을 흘려서 수염으로 흘러내리만. 그래서 아기서가 보니까 미치광이 아니야. 왜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와서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그 위기를 여러 번 벗어나게 된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이면 너희들이 죽인 다 엘리야 네가 죽인 내 제사장들과 같이 한 사람 같이 내가 너 목숨도 찾겠다. 이 한마디 말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겁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겼던 길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들을 보면 두려움을 이긴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불안과 낙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달린 것 같고 환경에 달린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에 달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나 세상 어디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우리 스스로 낙인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자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당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난 바로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지만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왜 그들이 해석 못 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애굽 바로 왕국에 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뭐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지금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러면 바로 기분 좋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 꿈을 누가 어디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꿈이 몇 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틀렸어. 이런 게 없잖아요. 저 같았으면 왕이요. 좋은 꿈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곱 살찐 암소들이 나왔지요. 그것은 우리 애굽이 아주 부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가장 많은 암소들이 나왔죠. 우리 주변의 약한 나라들이 다 애굽에 통합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틀린 겁니까? 뭐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틀린 줄 알지만 뭐 어떻게 알 겁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기분 좋도록 이 사람들이 뭐 미루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이들은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말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닫으셨고 그들의 입에 말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나지 않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말해줘야 돼? 말이 입 밖에서 나오질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크고 작은 난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 오늘 우리는 복음이 너무 쉽습니다. 뭐 복음 이러면 여기에 말 못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가르쳐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비밀이고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비밀인가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화면 잠깐 띄어놔 보십시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율법에 정통하고 모든 진리를 꿰뚫어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말하면 뭐 그냥 이 미크론 이게 나이가 적은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서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는 지각을 지혜를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기도원을 묵상했습니다. 기도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실 때에 그는 나는 우리 집안은 가장 미천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이 큰 미디안을 물리쳤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랬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아니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기도원 믿음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기도원이 신앙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절정은 그가 세겜에서 한 여인을 취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여러분, 아들 지가 이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기도원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고는 야! 너 아버지 왕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나는 다스리지 않는데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놓고 정작 아들을 놓고는 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떠면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좀 잘하고 하면 사람들이 야 당신 최고다. 당신 어떻게 그래? 아 당신 진짜 멋져.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칭찬에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착각이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야.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자리야.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교만을 부리거나 사람들 앞에 권력 행사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면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요게 영적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계시를 비밀을 깨닫는 지혜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날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요셉이 바로가 꿈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왕이여 한 10일만 말미를 주세요.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가서 연구해서 말씀드린 이게 아니고 왕에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왕이야. 꿈은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쫙 펼쳐놓는데 여러분 이 바로가 그 해석을 듣는 순간 야 이게 맞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들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적답 해석을 줍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으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어느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열려졌던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를 말씀했을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그분을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줘도 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하나는 온 땅의 주인, 나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린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든든히 써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바로의 꿈을 보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온 천하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지만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더욱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루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시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

네, 오늘의 첫 곡 브라운 월십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오프닝에서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하며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전파 선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가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임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구제 불능한 인간임을 알면서도 인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가서는 아니 할 길을 가며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으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때도 있습니다. 주여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안하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부르기에 배고픈 자들을 외면하며 건강하기에 병든 사람을 잊어버리며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방탕과 사치와 허영의 기회로 삼았던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모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주님,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신하도 주님 우리를 주님 주여 얼굴을 쌓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유에 해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까요?

0: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기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홀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십자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무뎌진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륜과 습관으로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으나 허울만 붙잡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순종과 헌신과 섬김보다 육신의 소욕대로 자신을 이끌어왔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이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넓이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허락하신 목회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감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경학교의 기간 중입니다. 수련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준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은 그 사명이 대단히 막중하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운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세 곳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파송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속에 흩어진 우리 교회 근속들 주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혀주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온맘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유아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가정과 아이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1: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0: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0: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0: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오늘은 해피데이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행복한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늘그 형제자매들 때문에 살맛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살맛이 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한번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볼때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과 분주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늘 공허하고 허전하였고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고요. 그 서머나 교회는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실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주님이 칭찬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가 작았고 교인들은 가난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힘이 없고 약하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그 약하고 힘없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거짓말로 비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그들과 아마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잘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교회의 인격을 모독하면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고자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거짓말이 진짜가 아닐까 생각하여서 공동체의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의심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지 이들을 사탄의 회라고 말할 만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들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로 하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을 하고 강요를 할 때 거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진화론이 진짜라고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동성애가 어떻다고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성경 자체를 외면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옛날에 그 뭐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는 게 진실일까 하고 거짓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많은 거짓된 말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그들은 그 협박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는 처음에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거나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은 한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래서 나의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잠깐 주어진 평안함 혹은 잠깐 주어졌던 그 열망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 그 모든 것을 아예 받았던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혹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뜨거워지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평안함이 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믿음으로 확증시켜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것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의 열정, 한순간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가하고 내가 주님 안에 가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 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의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커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큰 능력이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6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은 것처럼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정작 매일매일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조차 못하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내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는 사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으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한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내탕고 열쇠를 말합니다. 왕의 그 가장 큰 보물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수많은 보화를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맞이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생과 영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의 칭찬

오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림문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게 만들고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함을 통하여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충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으면 내가 마음껏 충성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지 않아서 없어서 내가 그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종말의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자신의 종에게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달란트를 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자신이 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단어를, 한 달란트는 얼마인지 그 당시 계산으로 해보면 한 사람이 6천일을 일하는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20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의 양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세 달란트는 그것을 받자마자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둡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계산할 때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나가서 수고하고 그대로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마음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내게 주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이제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 꼭 받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진짜 알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 말 그대로라면 그 돈을 은행에 갖다 주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너는 지금 못하고 있냐? 내 마음을 진짜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많이 남겼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똑같이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제대로 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많은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이것을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 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립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준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구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너희는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믿는 저주스러운 백성이니까 너희를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정말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주님이 누구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앞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질병하는 가운데 속에서 왕으로 계신 주님이 승리자로 오셔서 그 원수들을 무릎 꿇치고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상을 쫙 차려주며 잔치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패배한 원수들 앞에서 이 주인이 상을, 잔치를 차려주면서 그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위로하고 잔을 넘치는 잔이 넘치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복에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저 원수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분노하며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원수 갚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내가 주는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신 것이죠. 수많은 원수들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 그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성도들을 높임을 통하여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날이 올 텐데 그 시험 때를 내가 면하여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시간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때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한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능히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와서 우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놓치도록 우리를 빼앗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 보아스와 약인처럼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명예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난함과 부유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처럼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게 보일 때마다, 내가 점점 작아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홀로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들여가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샴푸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합니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기도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주신 말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것에 매혹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빌라데베아 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의 물량주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란 담 속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낙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특별히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권능과 그 위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 역사를 이루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생명 역사를 날마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을 통하여 생명 살린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운데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용민입니다. 여러분, 취미 중에 화초 키우는 분 계시죠? 전 사실 여러 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해서 애꿎은 화초만 죽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잘 키워내곤 합니다. 정말 정성을 먹고 자라는 것일까요? 화초는 딱 주인의 정성만큼만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할수록 더욱 든든하게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관계인데요. 오늘도 우리 집 화초처럼 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키워보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오실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나무엔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으시겠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내 마음의 정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지친다는 이유로 내 마음속 영혼의 화초에 물주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화초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보내는 작은 관심과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라는 따뜻한 햇살과 단비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찬양 들으실 텐데요. 이반젤리컬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윤영주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서울 바하 합창단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세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어떤 모양의 풍경이 그려졌나요? 어쩌면 조금 시들해졌던 이웃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작은 분한 모음 건네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든든한 나무처럼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곡으로 극동방송 윤하공 코랄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족이 겪고 있는 질병이 가장 힘들고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절망이라고 하였지요.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절망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지요. 다시 일어서야 할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닐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그 모든 상황에서 조롱과 멸시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숲 첫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리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두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성경이 시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처럼 우리의 감정 중에서 온화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표현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고도 싶고 저주하는 표현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이런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지금 우리 중에 멀쩡하게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크고 놀라운 평화가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곡으로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예습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하셨지요.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나 다윗 같은 사람도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불평이나 좌절, 나쁜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던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거나 새로운 길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참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인데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막힌 길 너머에 아직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했고 기대했던 마음이 컸기에 더 속상하고 하나님께 실망도 하지만 그분께서 막으신 길 앞에 멈춰 서서 막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음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길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을 막는 부모는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 주신 그 길이 나에게 선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 분명 이유가 있을 테지요. 그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내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자녀로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에 막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른 누군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만큼의 분노와 상심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분노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을 만큼 가장 가까운 식구도 나와 같은 감정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이 일고 원수가 눈에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속이고 늘 고상한 표현의 기도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에 미세한 세포와 감정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고 속상한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주의 확실한 말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억울함을 간직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대개는 기도보다는 억울함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빠졌다고도 하지요. 감정을 처리할 때 기도보다 더 좋은 처방은 결코 없습니다. 억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들을 하나님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 보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안에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으로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어지는 곡으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수포자들이라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포기하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가진 게 없어서 포기하고, 이번 생은 틀렸다고 포기하고, 온 천지 포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인생이 바뀌는 데는 하루만 해도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생이 바뀌는 데는 하루만으로도 족하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했던 남편 다섯 명 가지고 있었던 여인, 지금은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는 낮에는 도저히 밖에를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한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 옛날에

는 자기의 과거 이야기 할까 싶어서 수군거리는 여자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밖에 물 길으러 나오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떳떳하게 나가서 자기의 달라진 인생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그 세무서장으로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돈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부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감옥에서 있었던 그가 하루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파로 왕의 조언을 내주고 꿈을 해석을 내주고 미래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님들은 다 군대에 지금 징집이 되어 나가졌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아버지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보아라. 옷도 좀 바꿔주고 맛있는 사식도 넣어주고. 그래서 다윗은 그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가잖아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은 하루 만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의 참모총장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제가 앞에 말했던 이런 사람들은 단 하루만 해도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돈 100억만 생겨도 내가 생각과 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데는 하루만 해도 족하고,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와서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만 해도 달라지지만은 하루만에 달라진 사람들은 수가성의 여인이나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으로 하루만에 달라진 사람이 수도 많이 있지만은 다윗이나 요셉이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데는 하루만이었지만은 하루만 달라지기 그 전에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최고의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태어난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지금처럼 포스트 모던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자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 따라, 세상 철학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시대, 이 사사시대에 태어난 다윗이었지만은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문이

다윗을 억박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믿음을 다 가지고 사니까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물품을 전달하러 갔던 이 다윗. 이 다윗이 그날 들었던 소리는 골리앗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40일 동안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서 한 칼에 목을 날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면서 그냥 방어만 하고 있는 이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서 나를 한번 죽이봐라 나를 한번 이기봐라 나를 죽이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너희들 종이 될게 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도 여기 있는 어른들은 아무도 나서서 저 골리앗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무력한가.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치만 꿀꿀꿀꿀 삼키는 이런 군대란 말인가.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부터 전부 다 저 불신 골리앗이 외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에서 팍 숙이고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죽는 난이 있어도 저 골리앗의 입을 닫으리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야 여러분 이때에 다윗의 나이가 우리 같으면 고등학생이란 말이야. 고등학생 이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 다윗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른들 장수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이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냥 있는데 말이냐 하면서 내가 주님을 쳐 죽였다. 쳐 죽이면 내가 나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이렇게, 야, 그렇게 말했더니 전쟁터에 나와 있던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야, 이놈아, 양이나 치지. 네가 뭐 한다고 이 교만한 놈아. 우리는 뭐 힘이 없어서 기죽고 있는 줄 아느냐. 이런 교만한 놈이 어디 있냐 하고 막 다 야단을 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억박 질렀어요. 나중에 사울 왕까지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랬죠. 저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너 안 된다. 나는 바로 죽는다. 한 칼이 어디 있냐. 그냥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사울 왕도요. 왕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골리앗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어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연구를 쫙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신뢰하고 믿었던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더 세상에 보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고 누가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바삭하면서도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부터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한테 전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왕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먼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주의 종

가서 고등학생인데요 이 손목사가 가서 저 벌리자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왕한테 가서 그 봐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도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왕이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 다윗이 가서 저놈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래 말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37절에 뒤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다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름도 안 불러서 전부 다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골리앗 이름 부를 그런 가치도 없는 거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겁니다 믿음을 착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믿음이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치고 시골에 살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동함이 하늘을 찌르고 어떤 왕이나 사람들 앞에는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고 그 나중에 골리앗이 너무 기가 차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런 나올 만큼 다윗이 아주 담대했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세상에는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믿음이 차 흐르다 보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자는 믿음의 모험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기도원은요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쳐서 이기고 이런 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도 겁이 안 나. 아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뭐 코로나가 왔습니다. 사업에 뭐 부도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벌벌 떨고 하지만은 아 옛날에는 벌벌 떨던 사람들이 믿음이 다 생기고 나면은 겁나지 않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내가 뭐가 겁나겠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날에 기도를 응답해 줄 거고 나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40일 동안에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왔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 나 이런 거 싫어. 하나님 한 달분 한몫해 주세요. 그럼 한 달분 한몫해 주면은 그 저장해야지 들고 가야지 얼마나 골치 아파. 그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 들어있는 꽃을 보아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 주지 않겠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한숨이 많이 생기고 하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이 다 빠져나가 믿음이 빠져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오늘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인생은 하루만에도 바뀌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바뀐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쓸 줄로 믿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목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하죠? 목동은 뭐하죠? 양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양을 키우던 나무 양을 키우는데 옛날에는 사자도 많고 곰도 많았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꽉 사자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목동들은요 다 도망 나가세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멀리서부터 잡아 죽이려고 이 물맷돌 있잖아요. 저 중동에는 물맷. 여기다 줄에다가 돌을 매달 수 있도록 해가 딱 해서 딱 뜨면은 이 돌 주머니가 날라서 맞으면은 그냥 돌에 맞았으니까 그 원심력에 의해서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은 놀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 감자 캐먹고 고구마 캐먹고 놀고 있을 때 다윗은 매일마다 물매 연습하는 거야. 뭐 하려고? 양 한 마리 지키려고. 내가 맡은 양 한 마리도 내가 바로 지켜야지. 자기가 양치는 거 여러분 저 유목민들 양치는 거는 그 당시에 직업 중에서도 최하층이었어요. 최하층이었지만은 자기가 맡은 그것을 위해서 이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도 이 다윗에서 물매 던지기를 최선을 다해서 던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은요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그런데 노는 사람들은 하하 뭐 양 한 마리 뭐 구하려고 백발백중 하면 뭐해.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나무집에 뭐 사자나 곰이 오면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저렇게 노래가 나리라. 이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일마다 나가면은 양치면서 물맷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요 별명이 물맷 돌이야. 던지면은 백발백중이야. 던지면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물맷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서 석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거나 또 거기에 나와가지고 고위 공직자로 나가거나 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보이고 저 베들레헴 녹산 꼴짝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물맷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세계는 전혀 알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골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중소기업에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다윗처럼 백발백중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나갈 때에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든 물매를 던지든 운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가지고 있는 이 직장, 이 직업, 이 학교, 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저 서울에서 석가이 대학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함정에서 선을 이루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물맷돌 던져서 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물맷돌 던져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이야 직업 중에서 최고 좋은 직업이 양치는 직업이구나, 물맷 던지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양치기들이 많아졌다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보고 야 나도 석가이 대학 가는 분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베들레헴에 와서 양치고 했다니까. 그런 건 소용없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물매를 던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면은 왕이 되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왕이 되려고 물매를 연습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양 한 마리 지키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그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되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도 겁이 안 나잖아요. 그동안에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도 몇 마리나 잡아 죽였는데 골리앗 믿음도 있는 데다가 실력도 있으니까 내가 칼은 못 쓰지만은 물매 하나는 그래 하고 와봐봐 자식아. 골리앗 골시라고? 고시도 아니고 골시라고 좋아? 그래가지고 한 방에 보낸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고 남들이 보면 너무나 미미한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은

0: 달라지고 변화되고 엄마만 일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비천해 보이고
0: 이렇게 보여도 이 다윗은 자기의 가문을 바라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 직업을 봐도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집에서 양을 치가지고 그 시골에서 자라봐야 뭐 하겠어요? 인생에 미래가 없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놓고
0: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아 예수님 족보에 딱 다윗의 왕조가 들어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탓하고 하고 환경 탓하고 과거 탓하고 돈이 없네 있네 없네 나라가 어떻네 코로나가 왔고 뭐 세상이 어떻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하는 달이죠.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다른 꼭지점이 바로 절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개월을 뒤돌아보면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식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둥지 속 보금자리의 아기 새들은 훌쩍 컸고요. 어미 젖 먹던 강아지도 제법 울 때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지난 날들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들이 저렇듯 성숙해갈 때 우리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부족했다 싶더라도 낙심은 말았으면 합니다. 성도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말씀 그대로 귀한 인생 이루어가기를 서로 함께 응원합니다. 더 힘날 밴드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을 텐데요. 한웅재님의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먼저 듣고요. 오지은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사연은 2718님 주신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주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찬양 함께 나눠요. 찬양 신청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2718님 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이 맛, 이 감동, 이 은혜 다 알고 계시죠?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임혜진 자매님 와서 친구 윤성경 자매와 함께 특송했어요. 그 임혜진 자매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사연 같이 읽고 웃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에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 짓고 벅차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생동감이 있어지고요. 활기차시고요. 실컷 울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 그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유, 그 자리에 아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2718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일이 막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후덥지근해요. 아유 이거 습도 높아요.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행복한 찬양.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안에서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잘해야만 뭐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매들 물론 뮤지컬 배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 좋죠. 그러나 찬양 사역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성도들 앞에서 처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윤성경 자매 같은 분은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울림이 컸던 거예요. 감동이 컸던 거예요. 무엇인가요? 찬양 앞에 있는 우리도 신실한 마음 갖자고요. 부르는 찬양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듣는다면 찬양 정말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2718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어르신 몇몇이 쉼터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살짝 들어봤거든요. 옛적 동네 골목길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거리였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지. 저희끼리 규칙 만들어서 신나게 뛰놀고 재잘거리고 또 씩씩거리며 다투기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에게도 공부시킨다고 난리들이야. 근데 이건 제법 오래된 풍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 이룰 겁니다. 에필로그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젊고 팔팔했던 시절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노년의 때가 되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진짜 밑바닥과 정상을 오고 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 깊숙한 곳에서 퍼올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아내고 우리의 불쾌지수가 은혜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 하다못해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그것이 기도의 내용.

봉이어야 할 텐데 본문 1절을 보면 자신을 향해서 호통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은 무엇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입니까? 송축하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송축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왜 송축해야 하는가를 함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송축해라, 찬양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게 송축해라, 송축해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향해서 한없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짜증내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몸 아프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열 가지 재앙으로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뭐 하느냐?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덥다! 물 없다! 고기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 없어서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목 마르니까, 배고프니까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뭐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한 1시간 해버렸다. 그러면 감사하며 아멘 하시겠습니까? 배고픈데 씨, 와 이리 기노? 아니 뭐 괜찮습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시원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밥 먹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덥다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신의 본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한에 사로잡혀서 아따 고생 많이 했다. 아이고 참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멱살을 단단히 틀어지고 협박하듯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 정신 단디 차리라. 지금 회한에 사로잡혀서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네가 고생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큰 거 알지?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불평의 입을 다물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하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찬양하라는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송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원망의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강제로 꿇리는 것이 송축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짜증과 불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기억할 때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

그래서 본다면 감사의 반대말은 뭐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짜증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는 육신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인 치매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방금 은혜 받아놓고 이 에어컨 나오는 성전에서 은혜 받아놓고 교회당 딱 그 에어컨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거까지 딱 시원하거든요. 그거 나가는 순간 더위가 몰려오면서 받은 은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무리에 새기고 서운한 것은 바위 깊숙한 곳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솟아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자 내 영혼을 향한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확 올라오려고 할 때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혹시 이 명령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먼저 탁 튀어나왔다. 괜찮아요. 아, 내가 불평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즉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영혼을 향한 이 명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수가 되어 덥고 목마른 여름 은혜로 이겨내는 제이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운 여름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린 다윗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용서와 치유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막 큰 성공을 거두었다.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당연히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3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고칠 질병이 치유되어야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병을 고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한 번씩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밤에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아침에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고 일어나는 거 정상 아닌가? 잤으면 눈 떠야지. 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솔직하게 별 감동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건강검진해 보니까 뭐 건강한 것도 있지만 이 수치 별로입니다, 저 수치 별로입니다, 이런 것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수치가 높아서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질병이라는 것이, 뭐 뇌졸중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것인데 멀쩡하다가 찾아옵니까? 안 좋으니까 어느 순간에 찾아온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제 괜찮으니까 오늘도 괜찮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 두 발로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것, 더운 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땀 흘릴 일터가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늘 있는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떠올리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가장 많이 깊이 깨달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교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때의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익숙해지면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사랑이 계속, 특혜가 계속 베풀어지니까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상처 입힌 사람 쉽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데 그거 막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밤마다 복수의 칼을 막 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미움이라는 감정, 그것을 사랑으로 돕고 용서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용서하고 품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다 아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도 믿고 사람도 미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힌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용서를 우리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나는 잘 못하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도 자식 키우면서 사랑하는 아이지만 한 번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리 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놀라움은 점점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겠지, 아이고 마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여기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영적인 질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는 이 여름, 내 뜻 따라 안 되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나를 구원하신 것, 내 죄를 사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악이 씻음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 보혈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찾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첫째 감사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파멸해서 속량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아 지옥 가야 될 우리, 파멸당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파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사냥꾼이 파놓은 깊은 함정이나 구덩이, 그게 아니면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뜻한다고 했을 때는 무덤에 들어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의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와 수렁과 구덩이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피땀 흘려 쌓아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경제적인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인간관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수렁에서 건지시고 더럽혀지고 찢기고 상처입은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속량이 가진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패배의 관을 씌우고 노예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그토록 애쓰며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불평불만 늘어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힘을 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더위가 올라오면 짜증이 나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아이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런 마음 먹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짜증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 청춘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가 젊을 때라 그랬어요? 노년의 때라 그랬어요? 노년의 때라 그랬죠. 근데 늙어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청춘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았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하의 손에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왕에게 찍혀서 살아남기 위해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삶을 돌아보면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거 아니잖아요. 굴곡 있는 삶, 힘들게 살았다, 참 고생 많았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제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앞 주차장에다가 풀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물놀이 하면서 뛰어노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맛있는 점심밥 먹고 시원한 물놀이하고 간식에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네. 애들이 막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휴가 가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휴가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분이 싹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느냐?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싹 내려가기 시작해서 회사 다음날 출근하면 기분이 최악인 거예요. 예. 휴가 가서 좋다는 그 유통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휴가에 복귀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막 한숨만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다녀온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잖아요. 휴가 복귀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아이고, 믿는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다음 휴가지는 어디 가야 되나?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습성이 생길까요? 그것은 휴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은 누렸지만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의 유통기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보았을 때 험하고 괴로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하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청춘인 것이죠. 여러분, 뭐 청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흰머리에 주름이 늘어가지만 우리 속사람, 나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오늘도 주 안에서 청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하시는 도다? 새롭게 하시는 도다. 새롭다, 새롭다. 무엇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니 청춘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청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청춘이십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는요,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웃으면서 하시면 이건 상대를 좀 약간 이럴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미소를 띠시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청춘이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청춘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청춘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어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청춘을 누리며 힘

0: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의 샘목을 항상 찾으며 살아가는 재신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할지어다. 이번 주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위를 이기고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재신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흔들림이 함께 있는 모습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감정과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개와 용서, 보혈의 찬송가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의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도 영적 탈진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 호렙산으로 그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동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보다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 기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굴로 숨어든 겁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동굴로 숨어들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는 직면했을 겁니다. 직감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괜히 불렀겠나? 괜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겠나? 또다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사명을 맡기에는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나마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새로운 사명 주실 텐데 지금 현재 나는 그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데 지금 현재 나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절망과 낙심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 마음 때문에 도무지 동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왜 동굴 안에 있니? 동굴 밖에서 나와서 나를 찾아야지. 내 앞에 서야지. 하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오늘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남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요. 함께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 함께 싸워줄 동지가 없다는 거, 동역자가 없다는 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죠.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나의 처지를 알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나만 남아있어요. 나만 혼자예요. 이것처럼 비참하고 힘든 게 없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대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새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것을 맡겨도 지금 저는 그걸 감당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갔어요.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곳은 고대 시대에서부터 철학의 도시였어요.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그런 그 이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필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자 밑에서 이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철학자들과 함께 신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 반드시 나는 이기고 승리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철학자들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만나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말로써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겼어요? 그 도시의 철학자들이 이겼어요? 바울이 이긴 거예요. 얼마나 말이 탁월하고 또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그 누구도 바울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서는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에게 신에 대한 논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 선교의 그 성패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실패를 했느냐? 그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전하겠노라.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내가 말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 그 자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또 한 가지 실패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는 아덴에 갔을 때 이 철학자들과 빨리 신에 대한 논증을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동역자들이 아직 아덴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나가서 그들을 상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함께 할 때는요. 옆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바울이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렇지. 아, 이 복음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야지. 내가 자꾸 이게 자꾸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네. 그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말문이 막혔을 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해왔는데 내가 답을 줄 수 없을 때 동역자가 있으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보단 둘이 나은 거란 말이죠. 둘보단 셋이 더 나은 거고. 아멘.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 동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동역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딜 가면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배 밑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잠을 청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못 깨우시겠지. 결국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대면을 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겁니까? 어차피 피하지 못할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얻어야지요. 할렐루야. 결국은 동굴 안에 있는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푸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야 정신 차려. 나를 향한 열심이 있는 자가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남아있는 자가 7천명이야. 7천명. 너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7천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 내가 그 7천명은 남겨둘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나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지고 엘리야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7천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유별나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착각하지 마. 7천명이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죠.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7천명이 남아있어. 그들이 너와 함께할 거야. 그들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톡톡 건드리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엘리야 곁에 사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보내갖고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까마귀를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도 사르밧 가부 이 여인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어 엘리야를 그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 집에서 섬기우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우리를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생물을 보내어가지고 까마귀를 보내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함께 싸워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너무 급하실 때에는요 천사를 보내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남겨오셨을까요? 아합의 궁전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함을 맡고 있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국내 대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왕의 가장 최측근 인물이

0: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 왕은 지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갖고 맨날 잡아다 죽이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선지자를 50명씩 데려다가 동굴에다가 감춰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하면서 이 어려운 핍박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바댜 같은 인물을 한 사람만 돕겠습니까? 이스라엘 곳곳의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오바댜, 제1오바댜, 제2오바댜, 제3오바댜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감추어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남겨둔 자들이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 명하십니다. 야, 더 이상 동굴에 처박혀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동굴에서 나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답을 줄 테니까 나와. 그래서 그를 불러내세요. 근데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강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산이 갈라지게 만드세요. 지진이 갑자기 일어 나타나고요. 지진 가운데 막 불이 임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아직도 거기 있니? 하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적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아니요.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엘리야가 왜 찾는데 안 보였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해 왔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적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막 찾는데 안 보여. 그러더니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웅장한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세미하게 나만 들을 수 있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미하게 찾아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는 내가 이전에 만났던 경험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기적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오늘은 은밀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적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의 마음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것도 편견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긴 뭘 끝나요?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던 엘리야를 때려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한 가지 방법, 내가 경험했던 방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일하고 너무나 달라요.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이 다메섹은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의 신하가 하사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항상 반역을 꿈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왕 벤하닷이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엘리야의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아람 왕국에 갔을 때 이 하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아람 왕국의 왕이 될 거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바뀌지 않아. 이 왕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건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후에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돌같았던 마음, 돌같이 완고했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우린 그저 순종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아합, 이 악한 왕의 아들 요람, 요람은 더 악해요. 근데 이 요람의 군대 장관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훗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이 왕가가 완전히 아주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너무 악하고 너무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는 죽지도 못해. 내가 너는 죽음 없이 하늘로 들려 올릴 거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계자까지 이미 어디에선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왜 통일이 올까요? 통일이 올 것 같지 않았으면은 이미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던 때예요. 수명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게 하시고 두만강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0: 알고 있었느냐?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다 압록강 주변에, 두만강 주변, 중국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넘어오는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으로 온 분들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로 간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요 북한 땅을 다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왜 다시 들어가느냐? 지금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 저 북한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고 뭐 교화소로 간 사람들도 많고 그중에는 끝까지 지하교회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통일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다 마중물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뭐 지금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선교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날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왕으로 세운 거는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의 후기자인 엘리사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대에 성취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어서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못합니다. 나는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이딴 소리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면 그저 부끄러울 뿐이죠. 사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견뎠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저 엘리야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나라에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혼자예요? 함께예요? 함께예요.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지금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좌우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우리 상남교회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힘든 거를 오픈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합니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오픈하세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나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안녕하세요. 여름의 절정인 8월의 첫째 주일 인사드립니다. 조애나입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이 더운 여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네요.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우렁찬 매미 소리도 8월에는 왠지 더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 매미 소리도 마음에 담고 싶네요. 여름을 더 여름답게 만들어준 소리, 아침에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소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소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리울 때가 있겠죠. 요즘 녹색 휴가로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로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떠나시는 발걸음도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떤 모양의 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쉼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의미 있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마음과 영혼을 시원하게, 때로는 힐링과 힘을 주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피아노 연주로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피아노 연주로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 하루하루를 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으며 구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한경미의 음성으로 오 신실하신 주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소프라노 김나형의 목소리로 여정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음성으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들으셨습니다. 며칠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마음을 두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나가지만 늘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먼지 같은 인생임을 그리고 피소물인 연약한 자로 훅 불면 넘어지는 존재임을 또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소마트리오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잔치 공동체의 노래로 주를 기대해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밴드의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경외감이 절로 생기죠. 그리고 자신이 인간이 너무 작고 작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본질이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뜨겁게 믿을 수는 있겠지만 신앙은 평생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속성, 끝까지 올바르게 믿는 것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익숙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기도 하죠.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사모하는 마음도 꼭 필요하겠죠.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소니 플로드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Jesus, What a Beautiful Name. 예수 아름다운 이름 힐송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가사를 좀 살펴보면 산들과 바다 너머로 당신의 강은 사랑으로 내게 흐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치유하시는 분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임할 때에 항상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왠지 이 곡은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흥을 그리게 되고 계속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색소폰 연주로 Amazing Grace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보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에 더 쉽게 안심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주 여러 해 동안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썼던 시간이 많았죠. 내 힘이 수백 번 실패.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연출을 나를 좀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요.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실패를 토로하는 사람, 도망치지 않고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예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인데요. 그 패턴은 지금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평안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살려달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평안의 세월을 누리는데요. 그런데 그 평안의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안의 세월이 조금 시작되는가 하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역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추수 때만 되면 떼거지로 몰려왔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타고 다닌 낙타만 해도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들면 하늘이 새까맣고 온 들판이 새까맣을 정도로 그 숫자는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숫자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빼앗고 양과 소와 나귀를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서 거기에 굴을 파거나 아니면 자연 동굴 속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안전하다고 여겨서 거기에다가 산성을 쌓고는 거기에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연합 세력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강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즉 그때가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후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괴로운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는 사사를 바로 보내시는데 사사 대신에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다가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물처럼 주실 때 그들에게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일러주신 말씀이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삶을 따라하지 말라 하셨거늘 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따라했습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의 이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있었다라고 선제를 통하여 통렬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십니다.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기도원은 먼저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벌일 싸움은 세상의 싸움도 어떤 싸움도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도원의 첫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내부의 움직임 동향을 침략자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무료 무상 급식소 내지는 곡물 식물 저장 창고 같았던 이스라엘이 뭔가 꿈틀거리면서 자기들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침략자들은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이 공격해서 진을 친 자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하로셈이라는 곳입니다. 그때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12절에 따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하게 숫자만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전체 병력이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는데 숫자상의 비교가 아니라 낙타를 타고 신출귀몰하게 다니는 그들의 기병대의 엄청난 숫자와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전력 이런 것을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로서는 그냥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가진 그런 부대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그래서 그들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이스라엘로서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기드온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군대 모집한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동맹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만, 그러나 숫자상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농민들이고 목동들입니다. 무기라고는 손에 쥔 돌이나 혹은 몽둥이가 전부입니다. 이걸로 13만 5천의 정예 군대와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3만 2천 명도 모자랍니다. 13만 5천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내 전술이라도 써서 그들과 맞붙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내 전술이 뭡니까? 6.25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썼던 전략이 이내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그 중공군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그림 몇 장을 보시죠.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240만 명이었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죠? 놀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육해공 해병대를 포함한 군대 숫자가 겨우 10만 명이었답니다. 이 1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 24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좀 놀라실만 하죠. 전쟁 초기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밟은 중공군의 숫자는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이런 거대한 중국군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나마 대한민국 반쪽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겨우 10만 명밖에 안 되는 숫자로 그 거대한 병력을 맞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기도원의 부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13만 5천의 엄청난 대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군대의 숫자를 더 추가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여라. 그래서 2만 1천 명을 돌려보내고 만 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줄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하신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 이 뭐 하시는 일입니까? 이 엄청난 대군 앞에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도 숫자로도 이기면 그나마 안심이 될 텐데 겨우 300명 가지고 이 엄청난 대군을 맞서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하나님의 책에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과 창이 되시고 우리의 탱크가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가 되시고 우리의 전투전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

전투 경험이 많은 자들이라서 뽑힌 줄 아십니까? 전쟁 전문가라서 뽑힌 줄 아십니까? 그들이 뽑힌 이유는 물 먹은 자세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물 먹은 자세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그냥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면 그건 군인의 행동이 아니랍니다. 무릇 군인의 깨어있는 전투태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물을 떠마시면서 사방을 두루살피면서 사주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물을 손으로 퍼먹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뽑혔다. 굉장히 괜찮은 해석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을 손으로 퍼마신 사람들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래서 물을 먹는데 그 욕구 때문에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적어도 주변을 살피면서 의무감에 사명감에 끼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뽑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물을 마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전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너희를 샬롬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슴 속에 있다면 물을 무슨 뭐 이렇게 손을 퍼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그것 자체가 샬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 먹는 자세 때문에 뽑혔는데 그것이 잘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는 표시였을 뿐이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들이 이 전투의 현장에 용사로 군 병사로 뽑힌 것도 그들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겼는데요 이긴 것도 그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인들 속에는 무기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에게도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밤중에 횃불 들고 나팔 부는 게 답니다. 횃불 들고 나팔 분다고 이기는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겨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렇게 치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럼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읽었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 전투를 계시하면서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점, 그가 방점을 찍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 기드온을 보시고 나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나 기드온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란히 자기를 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기드온의 병사들이 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전능하신 칼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칼도 있지만 기드온의 칼도 있다. 기드온도 한방한다. 기드온도 무엇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은연 중에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전투 구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것이 멋진 공격 구호이고 신앙적인 구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기드온은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적인 요소나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드온은 자신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다시 보시는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샬롬을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기도원처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하나님과 자신을 나란히 두고 있는 이것이 기도원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기도원의 가정과 이스라엘 역사에 큰 불씨가 되어서 가정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아라 이 사람들아.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 때문인데, 내가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원의 병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원의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싸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를 나란히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에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음 마땅한 죄인에 불구한데 내가 무엇인데 감히 나와 기도, 여호와와 기도원의 이름을,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나란히 두는 이런 망발을, 이런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가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나를, 내가 한 것을, 나의 이름을 나란히 두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 기도원을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라서 크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나란히 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모습을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화근 불식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기도원 군대에게 쫓겨 도주하는 침략자들의 도주로이자 기도원의 추격 경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동맹군이 기도원 부대에게 쫓겨서 아벨 모홀라, 저기 보시면 붉은 표시된 지역 아시지요? 경사진 길로 요단강에 이르기 전 그 지역인데, 미디안 동맹군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도원은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요청한 일입니다.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처럼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전투가 벌어진 이스라엘 골짜기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조금 밑에 떨어져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요구한 이유는 므낫세 지파가 기도원 자신에 소속한 자기 혈족들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지파들은 기도원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서 군대를 보내었고 미디안 동맹군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쟁이 겁나다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갔던 사람이고, 물먹는 자세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그 중에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기도원의 요청으로 전쟁에 합류해서 이 전쟁 마무리 단계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절에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여러분, 기도원은 미디안 동맹군이 도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처럼 벳바라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따라 미디안 동맹군이 도주할 때 에브라임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수로를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동맹군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 역시 기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의 나루를 점령했고, 도망하는 미디안 두 장군을 사로잡아서 그 머리를 베어서 기도원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었는가 하면 뒤에 참전한 지파들과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전쟁이 마무리되고, 전쟁의 가장 큰 공로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이 빠져있던 300 용사로서는 미디안을 추격하기가 너무 버거울 텐데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함으로 힘을 비축하고 있던 나머지 지파들이 참전해서 이 전투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으니

이것은 나름 지도자 기드온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전쟁은 기드온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300용사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의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지파들이 참전해서 함께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떨어져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쳤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많다고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1만 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숫자를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300명을 줄이고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 300명조차도 우리가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이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작도 마무리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마무리를 기드온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7장 23절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줄여라, 줄여라. 너희들이 작을수록 적은 숫자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더 신뢰할 것이기 때문에 줄이라고 말씀했지만 전쟁 막바지에 가서 기도는 느리고 또 느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침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왔습니다. 기도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잘 안 되니까 아이고,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을 청해볼까? 저 사람을 의지해볼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내 옆에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 이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겠지. 이왕이면 이것도 저것도 더하여 넘치면 좋겠지. 시작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만 아니라 그 위에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이것저것 쌓아가는, 합쳐가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를 늘려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돈 많은 게 좋던데,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좋던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아 돈이 있으면 좋지, 나 혼자는 외로운데 내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많고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더 좋겠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으면 더 좋겠지, 이것저것 더하기를 꿈꾼다면 그것이 기드온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후의 기드온과 이후에 기드온의 가정과 이스라엘 역사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기드온은 굶주린 병사들을 위해서 숫꽃과 번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그들은 기드온의 군대가 아직도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미디안 동맹군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이상 눈으로 보고 모든 각도로 봐도 아직까지도 미디안과 주변 이방 족속들이 훨씬 크고 많고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못하니까 못해, 안 해.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내가 숫꽃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번울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정말 자기 동족인 동포인 숫꽃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번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까지, 실수한 사람들까지 품어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 이뤄야 될 것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건데 그는 판단력,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육을 저지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전쟁에 이겨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는 왕이

0: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왕입니다. 그렇게 말은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그가 수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거들어끓이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제 왕으로 군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안 되겠다고 해놓고 그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의지한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시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동포들을 죽였던 그 일이 그대로 아들에게 대물림되어서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그의 아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 간에 나누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나란히 두었더니 나도 한계에 있는데 내 이름도 끼워줘라고 했던 그 신앙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세상 끝 사람의 것을 붙들었던 그 이중적인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자녀대에 가서 엄청난 불행이 이스라엘 나라의 엄청난 불행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 이름도 기도원의 이름도 함께하자라고 말한 그것 자체를 성경은 태워놓고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원이 전쟁 말미에 다른 부족, 다른 지파들을 부른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역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다른 것 의지하고 붙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슬픈 일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300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동맹군을 물리친 일은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문제가 기드온 이후의 삶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어떤 불행을 낳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를 나란히 두었더니 하나님도 있지만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와르르 무너져버린 기도원의 인생의 그 허무한 모래성 같은 삶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모래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열대야는 여전하지만 달력을 넘기며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다는 생각에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여름은 잠시 숨을 고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방학을 맞고 직장도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조금은 여유를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족을 향한 염려 등 우리 마음은 휴가를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나의 피난처 예수.

내 남은 음성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며 쉼을 배웠습니다. 쉼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 맡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진정한 쉼을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네, 러빔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열심, 예라모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모든 짐 나에게 맡겨라. 네, 음성을 붙잡고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다 쏟아놓기보다는요. 희망적인 말들,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말들, 사랑과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계신 그 자리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축복하노라 테너 이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시기의 찬양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고 했는데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 함께 굴러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지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김민석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약속 CL 여성 중천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상을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하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얼마지 않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실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원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찬양의 말이 실상이 되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메조스프라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바다로 갈 수도 있고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숲으로 가서 초록의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 영혼이 시원해지시는 날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를 전하며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우리네 인생에 노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지요. 요사이 세계적으로 K-POP 하면은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참 종류도 많습니다. 대중가요, 민요, 가곡, 명곡, 찬송. 그런데 성도라면 노래를 선정하여 부르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노래 중에 가장 차원 높은 노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에 일깨워주고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이 좋은 찬송으로 함께 꾸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CCM 클래식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찬양음악가 피터 필립 빌호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놓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곡한 찬송이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라면 그의 입술로 나오는 노래가 남달라야 합니다. 유대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한 장군이 왕에게 병사들의 노래를 중단시킬까요? 라고 묻자 왕은 말하기를 아니다.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찬송가를 늘

부르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들으신 곡은 열매의 음성으로 들으신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다릅니다. 세상에 부르는 수많은 노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생사관이 달라야 합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사는 목적도 다르고 죽음에 관한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생사관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고 활기찬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사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홀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찬송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토록 생사관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가 다릅니다. 또한 죽고 사는 문제, 즉 생사관도 다릅니다. 성도라면 달라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효도관입니다. 성도는 효도관도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남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외롭게 사시고 자식들에게 괄시를 당하며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로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세 가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3단 아래의 가지에 앉아 예를 표하고 까마귀는 늙어 어미 까마귀를 공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세상의 미물조차도 어버이에 대해 이 같은 효도를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면 어쩌면 미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십계명 중에 제5번째 계명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윤형주님의 음성으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낮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야 한다 했습니다. 생사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1: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의 끝 찬송은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제주도에는 오름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검은오름 일대를 재정비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을 일정 부분 베어냈더니 숲이 더욱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970년대에 국가 주도의 조림 사업이 실시돼서 울창한 삼나무 숲을 조성했는데 그 숲이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서 제주 고유의 식생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 심어진 나무들을 적당히 베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었더니 제주 고유의 식생이 회복되고 숲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베어지고 자리를 내어주자 그곳에 햇빛이 풍부하게 비춰지고 키가 작은 식생의 발달도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삼나무 숲처럼 비워내는 재정비가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인데요. 주변 정리를 단순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고정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4편에서 말한 내용과 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며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긴박한 간섭과 역사, 그야말로 기묘한 섭리의 손길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진짜 길을 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날 때도 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를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임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로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One thing have I desire, and that will I seek.
1: 나의 오직 하나의 갈망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
0: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1: 그리고 내가 온 종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0: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아이들 300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그릇과 빈 물컵만 놓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뮬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빵집 주인이 밤사이에 만든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기부하러 찾아왔고, 뒤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에서 버리느니 우유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며 우유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빈 식탁과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찮게 보이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놀라운 존재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오코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성 선교사님이신 메리 슬레서는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다급히 뛰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이 근처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답니다. 당장 문을 꽉 잠그시고 숨으셔야 돼요. 그때 슬레서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잠긴 문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맹수도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문을 열어둔 채 깊은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고 그 믿음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 어떤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월십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는 사역의 후원도 떨어지고 이 당장 먹을 쌀마저 바닥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후 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교 후원금이 정확한 시점에 도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라이프웨이 워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시아그림 김정석 제 목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새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라이프웨이 월십의 감사하는 성도요, 또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지요.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쭈쭈쭈쭈쭉 지저귀고 있더라는 거죠.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아, 저 작은 새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지저귀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를 내가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작은 깨달음의 음성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와 삶의 무거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며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라는 것을 작은 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새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네, 새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시달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모이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던 아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배를 만드신 분은 이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2주간 여러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로,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함께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첼리스트 예슬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한 충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역함으로 신뢰를 지키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이뤄가는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충성이란 열매를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거든요. 우리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불러가며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세 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누는데요. 이 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남이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실, 진실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네아만은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몸바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충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0: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열매, 충성,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 말하는 거래요. 아, 정말 갖고 싶은 덕목이고요. 꼭 삶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뤄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들에 나의 시선과 관심이 멈추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위로가 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 생명의 양식, 참된 만나, 나의 사랑,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최선배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됐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까. 아마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특별히 북녘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걱정을 습관처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또 채워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믿음을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거면서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불평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정보들, 소식들, 복음의 기쁜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에 또 남한 지역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북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안주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받으신 은혜들,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파니까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이제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사상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이 실제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이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정보기술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720만 배럴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치솟은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을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속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고 감소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피축유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원유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축유 방출이 이어지는 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석업체들은 최근 넉 달 동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가 계속 줄어들 경우 미국의 비상 대응 능력은 물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정세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2% 목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연준의 추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폰 공세와 초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가전과 TV 사업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반도체 호황을 완제품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지진은 2016년 2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히나고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3일 동안 강한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올해 초 이 단층대를 전국에서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바 있으며 활 단층 지진은 진원의 야타, 강한 흔들림과 건물 붕괴,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으며 일부 대피소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에어컨까지 고장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규슈 신칸센 일부 구간에도 운행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을 실제 가정에 투입하는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집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을 수행하지만 현재는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지금

원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원격으로 조종하고 현장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며 업계는 이를 완성품 판매보다 유료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앞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격 조종 비중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 상용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북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잇따라 확충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청진교도소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감동과 관리시설, 경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한 정책과 맞물려 수용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말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증축이 확인된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최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경 통제와 사회 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난으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역시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방대와 공안, 해경은 열 감지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정보는 여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 밀수나 개인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물품이 들어온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무역일꾼들도 공식 세관을 이용한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경 지역의 개인 밀수업자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측 감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소비재와 생필품 공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기술, IT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전자결제 뒤에서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있는 돈주들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사 범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비해 보안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국제축구연맹 FIFA 자선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민을 비롯한 BTS 멤버들이 공연에서 착용했던 의상도 함께 출품됐습니다. BTS 의상 전체의 낙찰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익금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자선 행사로 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부분의 물품이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K-POP의 문화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씨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돼 낮에는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6도, 수원이 2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36도, 인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에는 충남 보령이 25도, 세종과 천안이 24도, 낮 최고기온은 세종, 대전 37도, 청주, 천안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별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이어도가 28도, 제주도와 서귀포가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가 33도, 서귀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남과 또 영남 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시니즈와 삭주, 구성은 종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청진, 운기, 성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인데요.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역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남북한의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탈북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녘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청취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주중의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평안의 새벽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송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찬송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함께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번에는 영어 찬송으로 한번더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까지 호산나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가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섯 번째 정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한 정착 1년 차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거의 1년 차 전후에서 접어들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셨으니까 집을 봤잖아요. 네. 빈 공간에 넓은 집 하나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세탁기도 채우고 에어컨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겠어요, 선생님?
0: 네. 집에 뭐 없는 게 없이 진짜 갖춰놓고 살아요.
1: 거기에 구비하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건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0: 아, 그 뭐 그 집집마다 그 냉동기나 세탁기 무슨 바카마 같은 거는 다 있죠. 그 그리고 네. 뭐 그 바카마라면 다 그 하나원에서 수료할 때 다 주고 뭐 아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주고 이런 거나
1: 네.
0: 아,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그 아, 벽시계? 벽시계는 아. 하나님 말씀 씌워진 시계. 아. 에, 그리고 항상 나한테 복이 있으리라 그 푸른 잔디밭에
1: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0: 예, 맞아요. 그거.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네, 그 액트에서 네. 걸어놨어요.
1: 너무 좋은
0: 항상
1: 말씀이죠.
0: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1: 오, 세상에
0: 기도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의식주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의, 우리가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주거생활 하는 것 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게 같은 듯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르구나 라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다르다는 거는 그

0: 북한에서 살 때는 그래서 아그 집이라 하게 되면 아그갠갠 집은 갠 집이죠.
1: 네.
0: 예, 그 남편의 집이니까 그 중국에서 살 때는 신분이 없으니까 아그 어쩐지 그 자기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이런 감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그
1: 네.
0: 신분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신분이 없으니까 병도 볼수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약이 남사 먹을 정도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탁 받으니까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아 그런 감이 들고 아 이게 내 집이고 내 신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한 집이니까 집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서 그래서
1: 네.
0: 진짜 열쇠 그 모든 걸할 때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되겠는지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1: 아까
0: 집을 꾸리는 거예요.
1: 밥가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밥솥인데 밥도 자주 해 드세요, 선생님?
0: 네네네. 매일 그 밥가마다 밥 해먹고
1: 어떤 밥 주로 해 드세요?
0: 잡곡도 해먹고
1: 잡곡.
0: 예 그리고 그 오니까 그뭐 진짜 너무나도 저는 올 때는 그래서 자그마한 배낭 하나 그래서 옷몇개 넣어가지고 자그마한 배낭 하나 메고 왔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예 진짜 이 하나원 수료할 때는 야도 상자 큰 상자를 야도 상자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톡 들어오니까 나
1: 네.
0: 진짜 감동됐어요. 응.
1: 두손
0: 난
1: 무겁게.
0: 올 때는 빈손을 왔는데 아 나올 때는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이그 우리가 나올 때는 그 우리 그 기수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진짜 이건 본갖집이다 이 시집을 갈 때면 이렇게 짐을 많이
1: 네.
0: 꾸려져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북한에서 시집 갈 때는 밥솥도 못 가지고 갔어요. 진짜 그 이불이나 그한몇채 정도 해가고 그 소래기나 그몇개 해갈 정도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1: 네.
0: 일일이 밥가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진짜 숟가락 젓가락까지 진짜 이뭐 사발 식기까지 그다 이렇게 갖춰주고 자그마한 그 양념 그릇까지 다 이렇게 갖춰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집까지 마련해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아 진짜 너무나도 아 이게 진짜 내 나라구나
1: 교회에서도
0: 그리고
1: 많이
0: 예,
1: 챙겨주잖아요.
0: 교회에서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이아 비록 이 땅에 뭐 친척이 그러니까 핏줄을 나는
1: 네.
0: 친형제가 없고 뭐 친척이 없다 하지만은
1: 네.
0: 이 이발에 이 여기 와서 이게 살아보니까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고
1: 네.
0: 아 부모님을 그 요양보호 시설에서 그 부모 이 어르신들을 모시면 다 자기 부모님 같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 차 정착 시간이 되셨는데, 집도 다 꾸리시고, 직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남한 생활 1년을 돌아봤을 때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고생, 예,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고생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 반면에 고향 땅에는 저희 자식들, 형제들 이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아 그들도 언제면 예, 저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생활, 그다음에 행복한 생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누려보며 이렇게 진짜 먹기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사는 이런 생활. 진짜 저거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거 쓰기 싫어서 이런 생활. 언제면 그런 생활을 해보고 살 날이 왔으면 하루빨리
1: 아멘.
0: 왔으면 통일이 언제면 되려나
1: 네.
0: 기대하는 중이에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또 경험하면서 하시다 보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던 고향 땅인 북한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읽으신다고 하셨고,

0: 있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고향 북녘당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지금도 저 매일 그 아침 기도, 저녁 잠들 때 잠들 이전에 기도, 아, 기도 있어요. 그 있는 거는 그저 예,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해 주세요. 예,
0: 아멘.
1: 이제는 그 80년 남아 되는데 우리의
0: 네.
1: 그 그러니까 제2세 그러니까 1세 이상 가족들이 아 지금도 남한에 많은 이상 가족분들이
0: 네.
1: 그러니까 그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이상 가족들이 1세들이 지금도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 형제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2세인데 2세 이상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 비극이 저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그런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세대는 우리 꼭그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 자식들이 하루빨리 그 우리 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0: 아멘. 네.
1: 그 우리 전세들을 이어서 끝까지 온 나라 온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0: 아멘.
1: 매일매일 같이 그저 기도합니다. 그 하루빨리 그저 통일의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날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합니다.
0: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믿습니다. 아멘.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고향 북한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맺어볼까요?
1: 저희 고향, 우리 고향에 있는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0: 네.
1: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꼭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어줄 날은 있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0: 아멘.
1: 기대하고,
0: 아멘.
1: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고난을 견디어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꼭 오니까 부디부디 앓지 말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0: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같이 기다리면서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시 만날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이곳에서 수도권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고향 북녘당에 있는 주민분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천국 소망 그 하늘의 열쇠를 함께 줄 수 있는 고향 북녘 주민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요. 이 소망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GAP로 이룬 샘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다같이 넓은 은혜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찬양 후에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희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표님.
1: 네.
0: 이 더위를 이겨내는 대표님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조언?
1: 뭐 한국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너무 덥다 할 때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 있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개인들이 집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다음에 그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선풍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그래서 종일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뭐 그래서 그 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압록강이나 뭐 대동강이나 이런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해수욕하거나 아니면 찬물에 뭐 발을 얹혀놓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한 번씩은 이제 백두산 답사 같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관광 같은 식으로
0: 네.
1: 그 일반인은 못 가죠. 근데 간부들끼리는 또 답사권 해가지고 답사권을 또 어디서 또 이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0: 네.
1: 좀 선선한 곳으로 놀러 가죠. 김일성, 김정일도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양시나 그 더운 쪽에는 있기 힘드니까 여름에는 한 달 정도는 삼지연을 비롯해가지고 고산지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팁이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생각도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서 덥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 틀어놓고
0: 네.
1: 그리고 뭐 또 차에 타도 에어컨이 있고 각종 어디 가도 에어컨이잖아요. 사무실 가도 그렇죠. 에어컨이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 나가면 이 상점들 있잖아요. 쭉 서 있는 상점들 보면 상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상점 있는 그 복도 안에 건물 안에도 그래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엄청 시원하잖아요.
0: 참 문을 열어도 그렇게
1: 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도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0: 맞아요.
1: 더위를 네.
0: 여름 나기 더위를 이기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의
1: 그렇죠.
0: 여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내돈내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0일 스탠드 에어컨 렌탈 8월분 4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지난번에 나눴던 에어컨은 저희가 차량 에어컨에 대해서 자동차 에어컨에
1: 네,
0: 대해서 한번 나눴었고요.
1: 네.
0: 이번에는 집 안에 에어컨을 교체하신 거죠?
1: 그렇죠. 그 보면 차량도 이제 항상 전번도 이제 차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냉매가스가 차게 만드는 그 이제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0: 네.
1: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간 소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집에 에어컨,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 또 그전에 새거 싸고 쓰던 건데 그것도 한 또 깨대니까 요즘에 보니까

0: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1: 네.
0: 제품이 질은 좋은데, 살 때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 가전 제품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1: 네.
0: 그게 약간 좀 소모가 되거나, 뭐, 고장나거나,

0: 야, 또 집에 또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1: 네.
0: 그래, 또 고민해봤죠. 근데 요즘 꽤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는 또, 한 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몇년 두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 할부.
0: 할부면서도,
1: 네.
0: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휴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거좀 설명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1: 제휴
0: 네,
1: 카드요.
0: 제휴카드.
1: 근데 카드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0: 요즘에
1: 같은데요.
0: 지금 외화상점이나 일부 이런 데서는 그 카드라는 게 있대요.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다 카드라는 게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또
1: 네.
0: 신용카드도 있지만은 새 제품 팔때 카드사들이 자기네가 자기 카드를 새로 쓰기 만들려고 이 카드 쓰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러면 할부하는 가격에서 매달마다 얼마씩 낮춰준다. 그러니까 하면
1: 그쵸.
0: 할인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1% 할인해준다도 있고,
0: 네.
1: 아니면은 뭐,
0: 네.
1: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에서 1% 할인해준다도
0: 이번에
1: 있고,
0: 30%대요. 한달
1: 30%요?
0: 30%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인데 근데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1: 30%요?
0: 쓰고도 남지요. 너무도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뭐한 달에 나가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1: 네.
0: 30%니까 한 2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 구매하게 됐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인받을 때도 아마 그 최대 금액이 있을 거예요. 할인받을 수 있는
0: 그렇죠,
1: 최대
0: 맞습니다.
1: 금액.
0: 네.
1: 그렇게 해서 카드라는 개념도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함께
0: 네.
1: 북한 주민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근데 에어컨만 해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밥솥처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0: 예, 정말 다양합니다. 참, 그전에 쓰던 브랜드하고 다른 상표, 북한은 브랜드라보다도 상표라 그러거든요. 다른 상표, 거리분에 구매했는데,
1: 네.
0: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거도 정말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른 나라에 호텔에도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산 브랜드잖아요.
1: 그쵸.
0: 참 이상한 게 세계에서 다녀보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다른 나라 호텔들이 대한민국의 에어컨, 대한민국의 TV, 대한민국의 냉장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 괜찮았지만 또더 좋은 거라 해가지고
1: 네.
0: TV 보니까 막 TV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전제품 파는 각종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고 한두 군데는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가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샀죠.
1: 이게 같은 에어컨이어도 그 천장에 달리는 게 있고
0: 네.
1: 벽에 달리는 게
0: 이게 있고,
1: 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것처럼 스탠드라고
0: 네.
1: 해서
0: 그러니까 세워놓는
1: 세우는 거.
0: 거죠. 예.
1: 그렇죠. 그리고 이 세우는 거에서도
0: 맞습니다.
1: 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 시원하게
0: 예,
1: 하는
0: 그런
1: 것도
0: 것도 있고, 여러
1: 있고.
0: 가지 다양하죠. 그리고 기능 자체가 이번에 산거
1: 네.
0: 보니까, 이번에 산 거는, 우리가 방이 커요. 거실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전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실이 엄청 큰데, 그 거실에 가운데 놓게 되면 엄청 공간만 이제 차게 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다른 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실 말고도 방이 세 개인데, 그방 중에 아들 방은 지금 벽걸이 또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있으니까,
1: 벽에 붙어
0: 네,
1: 있는
0: 아들은
1: 에어컨.
0: 대체로 공부하면서도 이제 외부 이제 소리 날까봐 문 닫고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사람 또 나, 또 서재 이런 쪽에 가는 바람은 문만 열어놔도 다 케어가 돼요. 그 키가 얼마 정도 나면 저보다 더 커요. 이번에 에어컨 산 게, 예, 1m 80, 1m
1: 진짜요?
0: 85인가 돼요, 높이가.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도 3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는 퐁 뚫고진 게 아닌데 엄청 이쁘게 잘
1: 네.
0: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간다 할때 제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도착할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쯤은 켜야 되겠다고 핸드폰 가지고 켜면서
1: 미리 킬
0: 집에서
1: 수 있는.
0: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갈때 퇴근하면서 켜놓으면 집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원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런 기능까지 다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인 원격 조종이잖아요, 이게. 원격 조종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리모컨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정말 뭐 다른 지역에서도 킬 수가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지만은 제가 제주도가 있으면서도 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아 이제 떠날 때아 이제 비행기 타니까 2시간이면 집에 도착하겠지. 좀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해놓자면 그때부터 켜놔도 제주도에서 켰는데도 집 있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1: 맞아요.

0: 너무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바람이자처럼 막 그 센 바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무풍인데도 아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습기 있잖아요. 습기 제습 기능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공기 청정기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특히 요즘 균까지 잡는 헤파 필터라고 넣어가지고
1: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무균 기능까지 있다고 막 말하거든요. 엄청 너무 기능이 좋아요. 그래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1: 근데 이렇게 기능도 기능인데 결제하는 방법도 아까 카드를
0: 맞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월에 4만 5천 원.
0: 네.
1: 그러니까 8월분으로 4만 5천 원을 결제하신 거면은 매월 이렇게 금액을 따로 내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보면 에어컨은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필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교체해줘요.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 4년, 5년, 6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6년까지 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 달 가격이 원래 이 비용이 에어컨 좋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3,000달러가 되는 돈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비싸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통 좋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1: 네.
0: 우리가 10년 쓰다 치더라도 6년 정도만 쓰는 걸 계획하고 6년 동안 매달마다 할부로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휴카드를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6년 동안만 그 제휴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돈을 30만씩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뭘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부식물 싸먹고 하는 거 다 그걸로 구매하면
1: 네.
0: 매달마다 30%가 할인돼요. 2만 원씩.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내는 건데 4만 5천 원이면 오전 한낮에 나가서 오전 한겨울이라면 되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도 부담이 안 돼. 한 달 쓰는 사용비료가 그래서 오전도 한 시간도 아니 한 두 시간 반, 세 시간만 이래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1: 네.
0: 북한에서는 야, 그 3,000달러짜리 그렇게 비싸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1: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초년생도
0: 네.
1: 4시간만 일하면은 벌 수 있는
0: 맞습니다. 네.
1: 돈이고 우리 대표님은 한 시간을 안 해도 이 돈을
0: 아닌데요.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0: 네.
1: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곳곳에서 너무 다 강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0: 맞습니다.
1: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다 보니까
0: 네.
1: 걸리는 감기
0: 네.
1: 근데 냉방병을 얘기를 할 때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면 특히나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저는 그 행복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시원하다 보니까.
1: 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간극이 참 큰 오늘의 일상, 오늘의 내돈내산이었는데 오늘 이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1: 네.
0: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몸에 이제 그 전달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복음 속에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위도 모르는 정말 이제 시원한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 거고 또 추위라 한다면 추위도 따뜻한 햇볕 같은 그런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래서
1: 네.
0: 저는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도 성경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1: 아멘.
0: 하거든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차례, 총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후에는 키네스페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간 조선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 태양신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며 특별히 백두혈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백두산의 고향집을 사적지로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조선을 영도할 수 있다고 하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계층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또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과 북의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소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지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0: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이죠.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로군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늘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소서. 정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이날에 마땅한 사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를 하거나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헌신과 선교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서 믿음에 근거해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의한 일들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처분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있지 않으며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더욱 단순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는 그때마다 느낌으로 안다. 모든 맑은 물이 그러하듯 기쁨아, 누구도 너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음을 세상은 안다. 그래서 흐르는 생명으로 네가 오면 나도 너처럼 멀리 흘러야 한다. 메마른 세상을 적시며 흐르는 웃지 않는 세상의 노래를 주는 한 방울의 기쁨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협에서도 건져주시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상적인 우리 삶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믿으시죠? 극동방송의 모든

시작된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78편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출애굽과 광야 시절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를 주심에도 거듭거듭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죄송하기도 하고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한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표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불만 말고요. 감사요. 안녕하세요. 8월 3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보혈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혈이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스페셜
1: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보혈입니다. 보혈 두 글자 오늘 남겨주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희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고 지혜없고 죄를 따르는 본성을 가졌으나 나를 택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아버지의 권능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일 찬양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체를 찢어 휘장을 찢으신 그 희생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보혈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혈이라고 남겨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보혈입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보혈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성장하시는 나사렛에서의 30년은 그대로 생략한 채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대에 등단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자신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체포되셔서 또 죽임을 당했죠. 그야말로 요한의 인생은, 그 짧은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무대에 세우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것보다, 목이 말라서 물 못 마시는 것보다 더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요. 우리가 외로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되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인생의 교차로에서 길을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너무 슬픈데 위로의 말씀도 없어요. 캄캄한데 비전의 말씀도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백성이 패역해도 그러나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은 알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사람들이 쫙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2절 3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You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왕이 오시려면 길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오거나 왕이 올 때 먼저 선발대가 와서 길을 깝니다. 그 길이 안전한지 안한지 울퉁불퉁하지는 않은지 이걸 다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왕의 행렬이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의 거칠고 황폐한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돼요. 어지럽고 막 난잡한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요한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했어요. 그의 말은 주님이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기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의 불도저는 회개가 핵심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듣고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회개가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팔짱 끼고 오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백날 들어봐야 헛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광야는 아무런 부대시설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설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로 달려갔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껍질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서 달려갔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잘 왔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5절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요한이 준 회개의 메시지 때문이었어. 누가복음에 보면 나이스하게 말한 것도 아니야, 회개하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희 발등에 놓였다.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인데 세례 요한은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왜?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백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똑똑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많지만 권위가 없는 것은 자기의 삶이 메시지를 백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 뒤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태교했던 그런 수많은 세월의 영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살아있는 설교자 한 사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준비된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신구약 66권을 다 뚫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의 대언자가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을 대언할 세례 요한 같은 대언자들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섯을 퍼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던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다니엘

0: 에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진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때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또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를 들어 CES를 통해 양육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것, 그 또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잖아요. 없던 능력도 생겨요. 능력이 없고 축복이 없는 사람은 사명에 순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한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 사명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요한은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뭐 자기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식주도 심플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야, 고급 모피 옷에다가 로얄 젤리 고단백으로 드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문화가 달랐죠. 그 당시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세례요한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요한이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1: 그대,
0: 나보다
1: 나보다 능력
0: 많으시니까
1: 내 뒤에
0: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바로 끊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갈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박수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좀 겸손히 아, 아닙니다라고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하나님 팔아서 스타 되려고 해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저는 주연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조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을 뿐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브릿지일 뿐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조연의 자리를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모았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소리요. 그냥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 신들매 푸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했어. 한참 자기의 인기가 피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출세했는데, 이렇게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성령의 겸손이에요. 성령의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만족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크고 작은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금

0: 그릇과
1: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크게 되려는 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겠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불꽃 같은 조연으로 만족한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된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조연이 되는 것만도 영광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요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4절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씻어버린다 그래서 물세례거든요.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영성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모든 제자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거죠. 팔짱 끼고 판단하려 해서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 심령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치유를, 기적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병고침의 치유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 똑같은 기도를 받았는데 병고침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강팍함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회개가 있을 때 육체의 병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 비판하고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이에요. 교육은 겸손에서도 시작하죠. I don't know.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여주셨으니 그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룩한 성인들일수록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런 분이 뭐 회개할 게 있나 할 정도의 분일수록 회개가 절절합니다. 오히려 정말 죄 많이 짓는 사람 같은데 뻔뻔해요. 회개할 게 없대 자기들. 그거는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센시티브합니다.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있는 거지.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가 벅차서 남한테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뿐이지. 요한의 물세례가 바로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부셔서 그런 회개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세례받아야겠다고 나온 거죠. 이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아멘 그랬다고 회개가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돈 쓰는 습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삶에서 결단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축복이 옵니다. 8절에 보니까 요한은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시대는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열려든 거였어요. 요한의 물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이거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는데 이 성령 세례,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콜로새서에서 배우셨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set apart,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지킵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천국 문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와 함께 온 거예요. 둘째, 성령 세례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Empowerment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사역하면 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달라져요. 내 혼자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하면은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태스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간구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세례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생명력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생명력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 character transformation,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할 때 방언하느냐, 뭐 은사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죠. 사람의 인간성 안 변한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참 불손한 믿음이 변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품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론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죠. 옛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많은 성령께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옛 성격을 조금씩 조금씩 부셔나갑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하실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그 스피드가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1년 만에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에게 실망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직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 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져서 샤워해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해서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옛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상처 그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요. 그냥 죄사함의 회개까지만 갔는데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인격으로 날마다 변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령세례가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떼돈을 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머리가 왕창 좋아져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0: 무슨 말이에요? 성령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365일 전도하는 불꽃 같은 증인으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전도에 열정이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흘러나는 거죠. 그냥 보는 사람한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푸시와도 같은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고 했죠. 당시 교회는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무서운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 순간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살아남아라, 숨어라 그러지 않고 그런 무서운 상황에도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진 거야.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고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얘기했다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도 전도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 세대가 쏟아지는 부흥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지고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주구장창 유튜브 보던 일이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목마르게 되고 예배가 목마르게 되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받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처져 계신 분들,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세례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의 땅 공간 안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장년들이 함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때 이 공간 안에 우리에게 매일 부흥회를 여시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제라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국의 아들을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나누고픈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보혈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혈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또 시원해지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잘 보냈으면 합니다. 보혈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보혈 두 글자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

0: 운동을 만나십시오.
1: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보혈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혈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9810님께서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데요. 가뭄이 해갈되게 은혜의 흡족한 비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5806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채워주소서. 4215님께서 우리 이서가 웹툰을 하고 싶어서 차 안에서 우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서 7살 때 첫 반주 찬송가가 예수 나를 위하여였는데요. 아, 이서가 기다리는 걸 제가 놓쳤네요. 죄송해요. 지금 차 안에서 듣고 있을 텐데 바로 전해드리지 못하고요. 괜찮을까요? 바로 전해드리지 못해도요.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사연이 소개된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늦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신청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을 맞이해 잠언 낭독에 참여하게 된 민가은입니다. 평소에도 잠언은 삶 속에서 자주 되새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 서머 스페셜을 계기로 잠언 21장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낭독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이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안아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오늘 잠언 21장은 맹가은 자매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21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삶인데요. 결국 인간의 지혜와 노력도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보혈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혈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내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치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는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 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 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를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 곳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적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극심한 공경에서 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양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양동이로 퍼붓듯 비를 내리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터뜨리며 주님의 화살들이 이리저리 번뜩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 울리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 밝히니 땅이 동요하며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대양을 활보하시고 으르대는 대양을 질러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고 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7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20절, 21절만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시간에는 살든지 죽든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잠깐이나 영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막혔던 천국길을 그의 죽음과 부활로 뚫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 길 따라 우리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 얻는 것이요. 둘째는 그 일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요? 이는 이후 상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구원은 일방적 은혜로 받지만 상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일거리를 찾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일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죽을 길을 찾아가는 자처럼 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네 번이나 갇혔습니다.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또 로마 감옥에도 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그를 지키는 시위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약 2년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로 로마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하는 이들은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으니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는 육체의 열매들일까? 돈이 많아도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그 명예가 온 우리에 퍼져도 그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사도 바울은 아무 열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 열매도 좋지만 그것은 주님과의 영생의 때를 위한 것으로 쓰여질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나라의 소망이 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낙원으로 이끌려가 사람이 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때의 것들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0: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오직 그때를 표때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부활의 때가 완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크기에 어쩌면 지금 고난인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면 육신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란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만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나도 그 사랑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명을 택할 거냐 일을 택할 거냐 하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떠나도 즉 죽어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무거운 짐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던 자신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깊고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까지 바울이 말씀을 통해 부탁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이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은 이런 이들의 몫입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자는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 벗은 후 삶이 참입니다. 육체는 그때를 위한 기회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합시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 하나의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안녕하세요. 창원 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 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3: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

0: 문화 지원할 수 있어요.
1: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2: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1: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라는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면 오랫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 나중에는 이 벗어날 길이 생겼는데도 좀처럼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의 권세를 꺾으셨고 홍해를 열어서 자유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면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대번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팔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무려 400년을 보냈습니다. 400년. 그러니까 이들도 영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보다 익숙한 종살이가 더 그리웠던 겁니다. 여러분,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영적 상태는 애굽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 질투하다가 스스로의 생애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한마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받읍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누룩을 버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월절은 우리를 애굽에서, 죄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무교절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묵은 죄, 묵은 때, 애굽의 누룩을 걷어내시는 절기가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삶의 전방위적으로 방향이 새로워지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받읍시다.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능력이십니다. 4절에 보면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합니다. 성회로 공포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하니까 한마디로 이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죠. 날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날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기억할지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첫째 달 연나흔 날 저녁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읽질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이 있는 달이 이스라엘의 첫 해가 됩니다. 한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1월 1일이 신년, 새해, 해피 뉴 이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있었던 절기, 유월절이 있는 절기가 그들의 달력의 새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신 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 날부터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죄만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뭐냐? 우리 인생의 출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건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의 밤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고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음식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자, 유월절 그날 밤은 죽음의 사신이 지나갑니다. 죽음이 지나던 그 밤,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 문설주의 임방에 물을 피를 바르고 나면 이제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피를 발라놓고는 방 안에 들어가면 그 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은약으로 인쳐진 집이구나. 그래서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약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 변치 않고 지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질 않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오해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그런 내 감정,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피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다섯 번의 제사에는 다 피가 흐르죠.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를 흘린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죄인을 포기하시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할 제물을 마련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추적합니다. 죄를 들춰냅니다. 심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죗값으로 치루어야 할 제물, 우리 힘으로는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죗값을 치룰 제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의 값을 대신 제물로서 치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순된 두 개념이 충돌하고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미스테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히스토리, 어메이징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도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 출애굽기로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너희가 급히 먹되, 서서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했거든요. 그때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면 체중이 아래로 처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그 모든 고통이 막, 그래서 죄인을 빨리 죽게 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허벅지 다리를 쳐서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러면 지지할 힘이 안 생겨 몸이 축 처지겠죠.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게 하려고 빨리 이제 도와주려고 봤더니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어린 양 대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름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시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죠.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절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늦어 보이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바쳐졌던 이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죽음만 피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애굽에서 그들이 묶여있던,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손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던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 옛 습관, 옛 죄에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는 죄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로 걷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흐르는 피 안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르는 피 안에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일으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절인데요.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죄의 누룩을 다 걷어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 내가 구원받은 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맛자입니다. 맛자. 따라해봅시다. 맛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은 빵이 부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고 거칠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누룩이 들어가서 빵이 부풀려진 것을 우리가 구우면 어떻습니까? 고소하고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압축시키고 압축시켜서 만든 빵이 있더라고요. 전투식량 같은 빵이 있는데 빵이 무거워요. 던지면 맞으면 진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뭐 이런 빵을 먹냐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워낙 모스크바,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전쟁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밀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단단한 빵을 잘라가지고 따뜻한 차에 넣으면 이게 부풀러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생각해 보십시오. 맛없는 빵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로 비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성경에서는 카메츠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카메츠는 시간이 지나면 반죽이 퍼지고 부풀릅니다. 이건 죄가 우리 안에서 조용히 퍼지는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다음에 맛자를 먹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누룩, 죄의 습관, 죄의 삶을, 카메츠를 버리고 이제 맛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삶, 옛사람, 숨겨둔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교만한 마음들 이제는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 다음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화, 변화가 다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해보면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결국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는 삶, 무교절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이것이 율법적이고 내 행위가 되고 내 의로움이 된다면 결국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기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없는 유월절은 결국 삶이 쏙 빠져버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이야, 룰루랄라, 구원파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가 무책임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 욕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깨끗해지면 나한테 온나,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를 먼저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고로 우리는 죄를 버리는 맛자를 먹는, 무교병을 먹는 삶, 우리 안에 카메츠, 죄가 들어있는 이 카메츠는 버리겠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서로 붙여서 즐기게 하신,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교병은 긴박했던 출애굽의 그 밤을 기억하게 하던 떡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제 언제 떠날 줄 모르니까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이 무교절에 먹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을 때 애굽에서 매를 맞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눈물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월절 날 얼마나 급히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구원하셨는지를 이 무교병을 먹으며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기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은혜로 이끄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믿음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힘들었던 때를 벗어나고 나면요, 과거를 미워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터에서 고기를 그렇게 배터지게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채소를 넉넉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고작 맨날 먹는 게 맨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날 먹는 게 만나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맨날 채찍 맞았지 않습니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내라 하니 그 수량을 맞추라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인권, 평등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짓밟히는 고통의 눈물만 있었죠. 종살이의 비참함을 잊어버리더란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과거를 미화해버리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항상 즐거웠던 순간만 보여줍니다. 죄는 즐거웠던 순간만 보여줍니다. 죄는 그 뒤에 남아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는 숨겨버려요. 그게 죄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깨어지고 병들었던 영혼과 관계는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종이었어. 나는 죄 가운데서 고통했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죄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애굽에서 건졌다면 무교절은 우리 안에 죄의 습관, 애굽에서의 삶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묵은 누룩을 공동체 안에 퍼지는 죄에 적용을 합니다. 묵은 누룩이 공동체 안에 퍼지는 죄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도 반죽에 들어가면요, 이 전체에 퍼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시작합니다. 사소한 거짓말, 가벼운 타협, 마음속에 품은 미워하는 마음들, 감정들,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끊지 못하는 중독들, 그리고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비하했던 말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를 만만히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기어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기어이 우리 말을 바꾸고,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는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아들 가인, 아벨에게도. 당신 나중에는 형이 돌로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죠. 그 죄가 민족과 공동체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결국 죄는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받읍시다. 누룩은 나만 상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한다. 여러분, 누룩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룩을 그냥 두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요, 행동보다 더 깊습니다. 행동보다

더 깊은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거짓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죠. 습관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거짓말 뒤에는 손해보기 싫고 짓밟히기 싫은 내 자존심, 그거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움 뒤에는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과 안 맞는 사람은 미워하고 쳐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요, 결국 돈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돈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룩을 버리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씀은 받읍시다. 주인을 바꾸는 일,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전히 애굽의 삶이, 죄의 삶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죄가 주는 잠깐 위로보다,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걸 읽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습니다. 왜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허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예배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유월절을 회복하지요.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찢을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말은 결국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생명입니다.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결국에는 세상이, 우상이 서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누룩입니다. 그게 애굽의 삶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어가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받읍시다. 성회로 모이라. 생업을 멈추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죄를 버리게 하신 뒤에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죄를 버리게 하신 뒤에, 누룩을 버리게 하신 뒤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냐?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내죄 짓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만으로는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헌신, 나를 드리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세워지는 이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혼자 이루는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혼자 이루는 성취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걷는 은혜의 길이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등불은 꺼져 있었죠. 예배가 한마디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성전에 돌아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말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는 함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예배를 안 드리다가, 제사를 안 드리다가 하니까 부족함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랫동안 예배에서 멀어졌던 분들,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화제로 드리라. 이 8절을 보시면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화제. 이 화제가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0: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거룩함으로, 감사로 매일매일 지속되고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